참 많은 후회가 들어요. 성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, 네. 그래도 잘 버티긴 했어요. 더러운 인간들의 하수구에서